0: 팬츠입니다. 땡큐. 땡큐.
1: 사랑합니다. 이로토이트레오 Community Radio 8CCC. No mai ara mai he. Wakarongo mai me te kaupapa o 8CCC. Kia ora.